담가 뭐라 니수 당보니 내조르기 원주 첨보 지준 사자바 첨보 군라 중이 시베트 닌지 첨보 바리 로자와 라마르텐티 최선베 라메 숭기 최 포 조세 점시 기 부인베 로미르 최고신 대라 시럽 고베 지준 잠베 양기 주바키 숭네 자미아 아랍바제 나 네 젠랑 젠앙탕 룽낭싱 라메 짱 주베 토제네 라랑 님버 주바제베 파르제 기 추드 중세 중와라 미유와 원베 고문데 탕 추송기 고문데 추송기 고네 도바제징 다와 투 주베 듀지 기체 파바 잠베 림부체 티땡나 최체기 찾아진 상부 두단 기슈바 코로 전주 선바 니당 제바 무슨도 해시디 대체 파바 잠베 양기 셴네 체텔라 셴나 최 최바민 코로와라 셴나 니중민 닥드엘라 셴나 창스민 짐바 추나타와 민 셰베 치간 시부디숭 대퇴라 투섬 제베 산제 기숭 도디 탐제 냠린 드르드싱 서버 고네 투 냠수 셰소 데네 로베르 림부체 라낭 데 지즈르 림부체 라 데 최제 사자 번디다 쳔볼라 데 조건 최제 파발라 대 샹군조 바와라 대 갸와 트북바라 대 최제 소남 겐제 배 성부탕 대 라마 탐바 추짐라 대 최제 이시 겐제 배 성부라 대 다자기 반대 라마 탐바 꿈가 성부라 낭우 니바 맹아 응외라 응원조 무시 제 숨기 탐보 니래 Camro ni tejin ki camro kebar shiden te teyang jabsu drove tsu ni yunden ki chu sam ki mi jab jing gyun ki namba kanyang mebe kansa da meba sanje kuncho. Tetang changsim chir mi dokpa nam ki tuju la shukbe lung tang tokbe chu chita wa tang chini ba chu kuncho. Teta tsui shindu drupe changsim chirin mito pa gintuyun kuncho te tela gyab su dro. Tui tene sungde chanju nyingbu machi ki partu. Kansa da jikbu gyab su dro wa mayin ki. Pame to chane namgata nyambe simchen tamche ki. Che du chawa simchen tamche ki tuyun du. Zobe sanje ki koban topar de ne gyapsu dowa. Te ten tenching mayin be kone nga tu tashen manjur namke te tube semchen tamche tu tene sunti. Chisi chanju nyingbu la chi ki partu lama sanje rinbu che la gyapsu cheo lungto ki danyi. Tambe che la gyapsu cheo. Gese paben gindu namla jepsu cheo xie jamru jinu chepe tar guncho rinpoche namba sumki chingi labgi dagi loh che su drove chingi labdu sol che lamdu drove chingi labdu sol lam tuba sewar chingi labdu sol tuna yishi su charwe chingi labdu sol loh che la mayinpe nambar toba gechi kyang magibar chingi labdu sol Nyurdu sanje ki tobara chingi labdu sol shi sowaan debo. Nyiba sim geba ni sanje chodang chocho je la chanju pardu dagyab chi. Dagi chinso gibe sonam ki drola penjir sanje drubar shu. Semjian tamje ki tundu sanje tobar cha. Te chedu dagi lunga yi sumki gewe le la zumbar ki wo she jodo. Niba ngushila shile, mikba tang, tangbo nyamsu lemba la, lu doji kitungam chidara

0: 세공 로그 접하시 주베 포화랑 신기 두두 줄기 대다라 손자 세공 가리 이니 수수수수로 뉴바당 윤데 푸준 서버 요장 사단 노와다 미오 사단 노유 왕기 내당 아니 내시리 용기 메쇼도 가리 손도 시나 책제 등에 쉬바이나 교당 오마 텐지 사와이 나마 모쇼 침 세바이 카세 미트 세베 타바당 마곰 두민 세베 두두 줄 최제 눈된 최제 달아법 또된 공부서로 내미지 미주 최범 때는 봉제나 디곰코네 체이 라버자 텔도 빵데 녀바 뉴도 툭 펜네 녀바자 케베 빵 시에송나시 이니앙라즈 주부테단다 톱 첨부 여베이나 양칼라 딘즈리기한 뉴게 메데바시리 뒤긴도 가란즈 포에 미드 아 춘중다 가란즈 부 교부직 이메이나 뒤긴도 칼라 아니가 소리 아 칼라라 점자야고 신난 거야 자기도 당에 수보 팬도 치라 주제 된비 세리 카셰 고 슈바이나 당부 나란스 딱도 주심이 조단 두시 레스비 세리 타다 니 세주 된라 하버도 수보 초제 라 팬도 치와유 대다선 아니 부도다 규지리 뉴도 제베 바레다 찜모 개도리 니레 또두 가주 쳐버리시나 Nimare todu ten niam nebatu chugu. Niba deni rongala nubayang sil numden poa chutewatam. Subur nebatu gune jingi durik si imbe nire tenji nebatu chugu. Habodu maranzu genwana jibaso ina tedi chutewi pendo chambuyu. Sumanye zambego shubaina nezamne rangri pugi mixi seshigina. Nene chung nubati numdante dangshi chenla. Lu choje la kewa ki nyoba chewa shi yu. Dian so su poye me dwe la shikde zamdu dan bak zu so gangde chugu yin. Shiba, ta nye ngose go dozom shiba yina. Ngose shiba ni tsume kungsu tobe shogo dan labu logo baize, labu marbo baize senrik. Denzu, tatak tuyu, shingdo yang tuyu. Shadan dawe ju yu la doa an hajang che. Ceri jemba dan. Zueba, Mubaji, Kalak Dang, Danda, Chutuba, Chutuba Yina, Ligi Tsugila, Shindu Pendo Chambuyu. Hakbadu Ngunze Jemba, Gunga Labu Dang, Gagun, Lokor Beze, Labu So, Jinse, Rigi Mangzam, Shituba Yina, Diye Rigla Ani, Vitamin Changma, Changyudab, Subu, Ta Geba Dang, Nebu Ngungu, Jela, Pendo Chambu, Yudeba Shiri. Hakbadu Ngunze Rigi Mangzam, Chutuba Yina, Ngaranzu Subu Nang, Mik Seidu Toga Dang, Chakse Nyundu Toga, Shakam to Toga Chigi, Pendo Chambu Yungi. Ngaranzo Bebe Nang, Takshi Tobu Nenang, Ming Misewe Nishi Mangbu Yongshintu. Dini Junzen Gangin Shena, Ngaranzo Bebe Ni Shadang Changra, Shakzi La Kavu Shira Nangitu. Labadu Nguzel Jembatang, Bena Green Slot, Mangbu Chue Nangimintu. Shindo Yang Dedam Chugi Medu, Ngaranzo Bebe Nang, Migi Nazatang, Takshi Nishi Mangbu Shi Yungitu. Deda Yindu, Shelanyam Nguzeli Gangwang Chugyutang, Jungna, Shindoan, Chugi di Gachemuri. Hakbodu, Shela, Nguyendang, Ji, Jidu, Chukwodang, Chutsabwari, Mangzam, Tungye di Gachemushigin. Hakbodu, Ngaranzo, Bebe, Jidu, Sherik, Mangbushik, Dejunangidu. Shasena, Chuchembu Yubi, Subur, Pendo Chembu, Yungish Yubi, Ijinangidu. Deni, Peje, Novashigri. Pena, Gagarzo, Mangchewa, Shasa Yimindu. Hakbodu gyaga mizan chewa dan riru chewa tso zawa ni shasa gime. Khonzo ni tserin la subur neme joba chewa shi yungudu. Ngaranzo gyaore miche galub lan beba tso sha nyungdu tongu. Gyaga tso pe lang de shame kala dejo nangu. Shame kala ni dowa che la poa judewa. Duxe ngaranzo dagba galub nangi yubare. Deda sonza sha ni chojo ni shenang digba che shu dan. Shasagengi chido ensemjengi so jigi yudab, sokjogi digbani cheshoshi yindab.
1: Tenda songza?
0: Ani shani chojotone shena digba cheshoshi yin. Shasagengi chido semjengi so jigi yudab, sokjogi digbani cheshoshi yindab. Chojogne shena digba dan, chodin tone shena shale en subur nebu mangbu gugi yu. Hakbadu tibi dan takshigi neshi, modum tadum shok, chas shasagengi solam. Pukdu chewa yungidu. Dede, shayi chab chab, shayi juu chewe. Se, shingdo da, oma, marna, chura,

어다 가다가나서 유릉구차네 최고순 뭐네 덤지 우수 찡리고야 빼 개첩을해 어 추기 차네 사격권이 편도 잡아 전화도 잡아 아주 선물로 덤지 우수 찡리고야 빼 개첩을해.